0: 이제 그거 아니야.
1: 아, 오케이. 아, let's go.
0: 오, 헤이든. 오, 맞아. 강고양이 씨.
1: 고양이 강.
0: 무슨 소리야, 강고양이 씨.
1: 미안. 미안.
0: 아, 이거 하나
1: 잘 걸리는 거 같아.